0: California.
1: Extreme energy drink.
2: 아니, 땅을 가급게임에 지니와?
3: 어, 질까이?
2: 그 퍼스널 넘버 블럭라이 와디?
3: 퍼스널 모바일 넘버 미, 우니요 텔레컴을 왜 오피스터리 아이다 블럭라이 라컬카이?
2: 아니, 뱅그리?
3: 뱅그리?
2: 아,
3: 저쩌이 떨리 랄퍼디?
2: 썸 랄퍼디 나, 아프이나 모바일 넘버, 페디아 바디라 블럭 타이 비샤, 아프이나 뱅디 비니, 자나카리 핀퍼림, 데, 아프이나 뱅 카타이나 자나카리, 아루이나 요리, 토니 드갸, 서체 탈퍼림.
3: 서탈카타나, 타기 탑드갸, 조기나.
4: 시다르타 뱅그르 캬리, 전 히타리 자리 선데스.
5: 시다르타 뱅, 썸반다, 서다이 바리라이.
6: 95.2 MHz.